섞이는 그것은 약간 꺼낸 음악소스와 코바바리가 케미 아우디오 파티시아 트리스반도 내 음악에 이끌어갈 수 있는 날이 들라이냐 무사한다 악소스 리와